0: 염치랑 내 도나 가해적 난리 오카이 자만기노
1: 바바이안 닥가바 잔이랑 내 낙나린 남자와 나디 지급바 잔이랑 코디 논통나사 낭족바
0: 나죽동 남아이코마스야 앙이 그숙 자나 스카랑코 자나만 나드빳 앙아차이겐바 안탕니 자나 스카코 주소곳 나만 나나가코 나위자마
1: 암바 너 자프레팀명 자마노 나 사조고데 낭유비엔이 남근이는 사가닝해바 묻듬 지급바 아로카리 낭톳급바 잔이랑코 왓보하 낭유비엔이 남근이는 남마 자아니 미슈 삼자가랑코서 자보하
0: 야코 커미셔너릿 오프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 실롱니가타 위야띵아
1: Oi, Ruga, mein ist ein Erwa, du kontakt in Skanya.
0: Plus F, Chinko, Ninga, Chimwe.
1: Ja, plus F, Nigman und Tisa, Tanat, Naman, Genma.
0: Namas, Yama. Jin Salon, A, Chani, Rango, Chaun. BN, Ko, Lakat, Kapa, Mangrakat, Kapa, Aro, Chuong, Kapa, Vitamin, Rang, Dong, Zaun. Mandini, Chanchiani, Ko, Bilgriata, Aro, BN, Bimang, Koma, Nomata. Unigman, Sa, Chani, Rango, Brion, plus F, Chin, Nang, Pakusa, Brevo, Uno, Vitamin, Aro, Ayan, Gnang. BN, Bimang, Ko, Mangrakat, Na, Aruan, Sing, Baljoke, Rakinagata, Chani, Bosturanko, Brion, plus F, Ni, Chin, Nang, Pakusa, Brevo. Yako, Commissionerate of Food Safety, Megala, Shilong, Nikita, Uyating.
2: Dang simang kairus marak ni gebagi joniko knang skana gata marangin wan nokdang aro salbak nang kasao.